것을 애매 앞에 주야나 우창 니 프렌디 비아와는 야나 니우 나 쏘지 있어 우창 어떻게 하면 프렌디 우량지 우카치라는 싸워 소리 나 우마라 바이보스 산디 프렌디 야 프렌디 브람바 팀이었어 Wasari and if was sent to man who are Nanny friend to man who are Jesus. I would rather make Jesus, I'm in pain.